아담나 따비레 군동범 수레스 마이테이데기 마이테이세이다 타우잘 타우니 아가스반 인팔 하우지가 물어비레시 수루티 상강이 세척바싱나 삭바 마타미세싱 마탕마탕 오이나 구돌기 한바다 아슴나 삭리 가나부나테 낭부니니 아니세요위 세이세이링바 소라렌

0: ꯌꯥꯝ ꯐꯖꯕ ꯏꯁꯩ ꯑꯃꯁꯨ ꯇꯥꯃꯤꯟꯅꯔꯛꯏꯁꯦ ꯑꯗꯨ ꯃꯈꯥ ꯇꯥꯔꯛꯄꯗ ꯑꯃꯨꯛ ꯈꯪꯖꯅꯤꯡꯕꯁꯤꯅ ꯑꯩꯈꯣꯏꯒꯤ ꯍꯤꯡꯈꯣꯜ ꯀꯣꯏꯕꯁꯤꯗ ꯆꯥꯎꯔꯥꯛꯅ ꯑꯩꯈꯣꯏ ꯍꯤꯡꯈꯣꯜ ꯀꯣꯏꯕꯁꯤꯗ ꯀꯌꯥꯝ ꯀꯨꯏꯅ ꯆꯪꯒꯅꯤ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ꯑꯩꯈꯣꯏꯅ ꯍꯤꯡꯈꯣꯜ ꯀꯣꯏ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ꯆꯪꯒꯗꯒꯦ ꯍꯥꯏꯕꯗꯨꯁꯨ ꯈꯪꯖꯅꯤꯡꯕ ꯑꯗꯨꯒ ꯇꯥꯒꯦ ꯍꯥꯏꯕꯒꯤ ꯄ꯭ꯂꯥꯟꯗꯤ ꯇꯧꯔꯤ ꯍꯧꯖꯤꯛꯁꯦ?
1: ꯁꯤꯒꯤ ꯀꯩꯅꯣ ꯑꯩꯈꯣꯏꯒꯤ ꯕꯦꯂꯟꯗꯤ ꯀꯩ ꯀꯩ ꯑꯩꯅ ꯃꯃꯥꯡꯗ ꯄꯟꯖꯈꯤꯕ ꯃꯌꯥꯝꯁꯦ ꯂꯣꯏꯕꯒ ꯑꯩꯅ ꯍꯧꯖꯤꯛ ꯊꯥꯒꯦꯅ ꯈꯜꯂꯤꯁꯤ ꯑꯂꯨ ꯊꯥꯏꯅ ꯑꯩꯈꯣꯏꯅ ꯀꯩꯅꯣ ꯇꯧꯔꯤꯉꯩꯗꯗꯤ ꯊꯪꯒꯥꯜ ꯑꯂꯨ ꯍꯥꯏꯅꯩ ꯀꯣ ꯁꯤꯒꯤ ꯑꯂꯨ ꯑꯉꯥꯡꯕꯤꯁꯤꯃ ꯁꯤꯁꯤꯃ ꯊꯥꯒꯦꯅ ꯑꯩ ꯏꯁꯥꯒꯤ ꯌꯨꯝꯗ ꯆꯥꯔ ꯂꯩꯖꯔꯤ ꯑꯗꯨꯒ ꯑꯗꯨꯒꯤ ꯃꯇꯨꯡꯗ ꯑꯩꯈꯣꯏꯒꯤ ꯍꯋꯥꯏ ꯑꯃꯦꯀꯥ ꯄꯤ ꯑꯩꯅ ꯃꯃꯥꯡꯗ ꯖꯤ ꯑꯦꯁ ꯇꯦꯟ ꯍꯥꯏ ꯀꯣ ꯍꯥꯏꯕ꯭ꯔꯤꯠꯅꯤ ꯑꯁꯤꯁꯨ ꯑꯩ ꯊꯥꯅꯕ ꯇꯧꯖꯔꯤ ꯑꯗꯨꯒꯤ ꯃꯇꯨꯡꯗ ꯍꯋꯥꯏ ꯃꯈꯥ ꯃꯨꯕꯤ ꯍꯥꯏꯗꯅ ꯑꯩꯈꯣꯏꯒꯤ ꯌꯥꯝꯅ ꯍꯥꯎꯋꯤ ꯃꯌꯥꯝꯅ ꯍꯥꯏꯅꯩ ꯀꯣ ꯁꯤꯒꯤ ꯍꯋꯥꯏ ꯃꯈꯥ ꯃꯨꯕꯤꯁꯤꯁꯨ ꯑꯩ ꯊꯥꯕꯒꯤ ꯑꯩ ꯏꯁꯥꯗ ꯑꯗꯨꯃꯥꯏꯅ ꯃꯔꯨ ꯈꯔ ꯊꯝꯖꯔꯤ ꯂꯩꯖꯔꯤ ꯑꯗꯨꯒ ꯈꯥꯃꯦꯜ ꯑꯁꯤꯟꯕꯤ ꯑꯁꯤꯁꯨ ꯈꯔ ꯊꯥꯅꯕ ꯑꯁꯤꯒ ꯇꯧꯖꯔꯤ ꯃꯇꯝ ꯃꯇꯝꯒꯤ ꯍꯥꯏ ꯇꯥꯔꯦꯀꯣ ꯍꯥꯏꯕꯗꯤ ꯆꯥꯛꯀꯧꯕ ꯊꯥꯁꯤꯗ ꯅꯕꯦꯝꯕꯔ ꯗꯤꯁꯦꯝꯕꯔꯁꯤꯗ ꯄꯨꯊꯣꯛꯄ ꯉꯝꯅꯕ ꯀꯟꯅ ꯑꯩ ꯍꯣꯠꯅꯖꯔꯤ
0: ꯃꯗꯨꯃꯛꯁꯨ ꯃꯥꯏ ꯄꯥꯛꯅ ꯄꯨꯊꯣꯛꯄ ꯉꯝꯕ ꯑꯣꯏꯕꯤꯌꯨ ꯃꯍꯩ ꯃꯔꯣꯡ ꯌꯥꯝꯅ ꯆꯨꯝꯅ ꯐꯖꯅ ꯄꯥꯜꯂꯒ ꯀꯥꯟꯅꯕꯗꯨꯁꯨ ꯃꯌꯥꯝ ꯄꯨꯟꯅ ꯐꯪꯕ ꯑꯗꯨꯒ ꯏꯆꯦꯒꯤ ꯑꯣꯏꯅꯁꯨ ꯊꯥꯖꯔꯨꯔꯤꯕ ꯈꯔꯗꯨ ꯃꯌꯥꯝꯗ ꯐꯪꯍꯜꯂꯒ ꯃꯗꯨꯒꯤ ꯀꯥꯟꯅꯕꯗꯨꯁꯨ ꯌꯥꯝ ꯆꯥꯎꯅ ꯐꯪꯕ ꯉꯝꯕ ꯑꯣꯏꯕꯤꯌꯨ ꯍꯥꯏꯕ ꯋꯥꯐꯝꯁꯨ ꯊꯝꯖꯒꯦ ꯏꯆꯦ ꯑꯗꯨꯒ ꯏꯆꯦ ꯏꯁꯤꯡ ꯆꯥꯏꯕꯒꯤ ꯃꯇꯥꯡꯁꯦ ꯃꯅꯥ ꯃꯁꯤꯡ ꯊꯥꯕ ꯍꯥꯏꯕꯁꯤꯃꯛꯇꯕꯨ ꯏꯁꯤꯡꯒꯤ ꯗꯔꯀꯥꯔ ꯑꯣꯏꯀꯣ ꯑꯗꯨꯅ ꯏꯁꯤꯡꯁꯦ ꯀꯗꯥꯏꯗꯒꯤꯗꯤ ꯂꯧꯕꯤ ꯑꯗꯨꯁꯨ ꯑꯝꯇꯪ ꯍꯥꯏꯕꯤꯌꯨ
1: ꯑꯩꯈꯣꯏ ꯅꯣꯡ ꯆꯨꯔꯛꯄ ꯃꯇꯝꯗꯗꯤ ꯑꯩꯈꯣꯏꯒꯤ ꯁꯤꯒꯤ ꯀꯩꯅꯣ ꯊꯣꯡꯖꯥꯎꯔꯣꯛꯁꯤꯗꯒꯤ ꯗꯥꯝꯁꯤꯗꯒꯤ ꯑꯩꯈꯣꯏꯒꯤ ꯏꯊꯩ ꯍꯥꯏ ꯇꯥꯔꯦꯀꯣ ꯁꯦ ꯂꯥꯡꯈꯣꯡ ꯑꯃ ꯁꯥꯡꯅ ꯄꯤꯔꯤꯕꯁꯤꯗ ꯏꯁꯤꯡ ꯑꯗꯨꯝ ꯋꯥꯠꯇꯅ ꯑꯗꯨꯝ ꯂꯥꯛꯑꯦ ꯁꯤꯗꯒꯤ ꯑꯩꯈꯣꯏꯅ ꯁꯣꯛꯑꯦ ꯑꯗꯨꯒ ꯀꯔꯤꯒꯨꯝꯕ ꯏꯁꯤꯡꯁꯤꯅ ꯀꯪꯕ ꯅꯣꯡ ꯇꯥꯔꯛꯇꯕ ꯑꯗꯒꯤ ꯊꯣꯡꯖꯥꯎꯔꯣꯛꯁꯤꯅ ꯏꯁꯤꯡ ꯂꯥꯛꯇꯕ ꯑꯣꯏ ꯇꯥꯔꯒꯅ ꯊꯣꯡꯖꯥꯎꯁꯤꯒꯤ ꯃꯅꯥꯛꯇ ꯑꯩꯈꯣꯏꯅ ꯄꯨꯈꯤ ꯃꯁꯥꯏꯅ ꯇꯧꯋꯦ ꯗꯤ ꯁꯤ ꯄꯤ ꯇꯧꯔꯒ ꯑꯩꯈꯣꯏ ꯂꯩꯔꯣꯏ ꯀꯥꯏ ꯃꯥꯟꯅꯔꯒ ꯑꯗꯨ ꯇꯧꯔꯒ ꯑꯗꯨꯗꯒꯤ ꯑꯩꯈꯣꯏꯅ ꯄꯥꯏꯞ ꯇꯤꯡꯉꯒ ꯏꯟꯖꯤꯟ ꯃꯆꯥ ꯍꯥꯏ ꯇꯥꯔꯦꯀꯣ ꯑꯁꯤꯁꯤꯅ ꯇꯧꯔꯒ ꯆꯤꯡꯉꯦ ꯆꯤꯡꯉꯀꯥꯟꯗ ꯑꯩꯈꯣꯏꯒꯤ ꯁꯦꯟꯇꯦꯛꯁ ꯑꯩꯈꯣꯏ ꯑꯁꯤꯗ ꯊꯝꯃꯤꯕ ꯕꯦꯔꯦꯟꯁꯦ ꯑꯁꯤꯗ ꯕꯦꯔꯦꯟ ꯑꯅꯤ ꯑꯍꯨꯝ ꯊꯝꯃꯦ ꯑꯗꯨꯒ ꯊꯝꯃꯒ ꯑꯗꯨꯗꯩꯗ ꯁ꯭ꯇꯣꯛ ꯇꯧꯁꯜꯂꯒ ꯑꯗꯨꯗꯒꯤ ꯀꯜꯂꯒ ꯁꯤꯖꯤꯟꯅꯩ
0: ꯑꯗꯨꯒ ꯏꯆꯦ ꯑꯩꯈꯣꯏꯅ ꯃꯅꯥ ꯃꯁꯤꯡ ꯃꯌꯥꯝ ꯑꯃ ꯍꯧꯖꯤꯛ ꯊꯥꯕꯁꯦ ꯎꯖꯔꯦ ꯑꯇꯣꯞꯄ ꯃꯄꯥꯟꯗꯒꯤ ꯄꯨꯁꯤꯜꯂꯛꯄ ꯃꯅꯥ ꯃꯁꯤꯡꯁꯤꯡ ꯑꯗꯨ ꯃꯌꯥꯝ ꯊꯥꯕ ꯑꯗꯨꯝ ꯊꯦꯡꯅꯩ ꯆꯥꯏꯅꯤꯁ ꯀꯦꯕꯦꯖ ꯀꯨꯝꯕ ꯑꯗꯒꯤ ꯕ꯭ꯔꯣꯀꯣꯂꯤ ꯑꯇꯣꯞꯄ ꯃꯅꯥ ꯃꯁꯤꯡ ꯃꯌꯥꯝ ꯑꯃ ꯍꯥꯏꯕ ꯇꯥꯔꯦ ꯑꯗꯣ ꯁꯨꯃꯥꯏꯅ ꯊꯥꯕꯁꯦ ꯏꯆꯦꯒꯤ ꯁꯤꯒꯤ ꯂꯧꯐꯝꯁꯤꯡꯁꯤꯗ ꯑꯗꯨꯃꯛ ꯇ꯭ꯔꯥꯏ ꯇꯧꯕ ꯌꯥꯎꯈ꯭ꯔꯕ꯭ꯔꯥ ꯀꯃꯥꯏꯅ ꯇꯧꯋꯤ ꯑꯗꯨꯗꯤ
1: ꯌꯥꯎꯈ꯭ꯔꯦ ꯆꯥꯏꯅꯤꯁ ꯀꯦꯕꯦꯖꯁꯨ ꯊꯥꯈ꯭ꯔꯦ ꯑꯗꯨꯒ ꯕ꯭ꯔꯣꯀꯣꯂꯤ ꯑꯁꯤꯁꯤꯁꯨ ꯊꯥꯈ꯭ꯔꯦ ꯑꯁꯤꯁꯨ ꯂꯧ ꯁꯪꯉꯝꯃꯨꯛꯀꯤ ꯆꯥꯡꯗ ꯊꯥꯏꯌꯦ ꯑꯗꯣ ꯃꯁꯤ ꯅꯣꯡꯖꯨ ꯄꯟꯊꯥꯗꯗꯤ ꯃꯥꯁꯤ ꯅꯣꯡꯁꯦ ꯂꯩꯁꯦ ꯂꯥꯛꯄ ꯃꯇꯝꯗꯗꯤ ꯅꯣꯡꯁꯦ ꯇꯥꯔꯛꯄ ꯃꯇꯝꯗꯗꯤ ꯃꯥꯒꯤ ꯃꯃꯥꯏꯁꯦ ꯃꯍꯨꯠ ꯃꯔꯨ ꯍꯨꯠꯂꯦꯕ ꯑꯗꯨꯅ ꯌꯥꯔꯤꯉꯩꯗꯤ ꯅꯣꯡꯖꯨ ꯊꯥ ꯂꯣꯏꯔꯀꯥꯟꯗꯅ ꯑꯌꯥꯝꯕ ꯍꯧꯖꯤꯛ ꯑꯩ ꯍꯨꯟꯅꯕꯗꯤ ꯀꯟꯅ ꯍꯣꯠꯅꯔꯤ ꯀꯣ ꯁꯤꯗꯩꯗ ꯁꯤꯜꯂꯝ ꯑꯍꯥꯡꯕꯁꯤꯗ ꯑꯩ ꯍꯨꯟꯅꯕꯅ ꯀꯟꯅ ꯍꯣꯠꯅꯔꯤ ꯑꯗꯨꯒ ꯆꯥꯛꯀꯧꯕ ꯅꯪꯅꯕ ꯄꯨꯊꯣꯛꯀꯦꯅ ꯁꯨꯃꯥꯏꯅ ꯀꯟꯅ ꯍꯣꯠꯅꯔꯤ
0: ꯎꯔꯤꯕ ꯇꯧ ꯌꯨꯡꯕ ꯍꯥꯏ ꯇꯥꯔꯦꯅꯦ ꯇꯧ ꯌꯥꯝ ꯌꯨꯡꯕ ꯃꯌꯥꯝ ꯊꯦꯡꯅꯩ ꯍꯋꯥꯏ ꯑꯁꯥꯡꯕꯤ ꯊꯥꯕꯗ ꯁꯤꯒꯤ ꯆꯩ ꯌꯨꯡꯉꯤꯕꯁꯤꯡꯁꯦ ꯎꯖꯔꯦ ꯀꯥꯔꯣꯠꯀꯤꯗꯁꯨ ꯑꯗꯨꯝ ꯌꯥꯝ ꯌꯨꯡꯉꯦ ꯑꯗꯣ ꯀꯃꯥꯏꯅ ꯀꯥꯏ ꯀꯥꯏꯗꯒꯤꯗꯤ ꯂꯧꯕꯤꯁꯤꯁꯦ
1: ꯃꯁꯦ ꯑꯩꯈꯣꯏꯅ ꯃꯇꯝ ꯈꯔ ꯑꯩꯈꯣꯏꯒꯤ ꯆꯍꯤ ꯑꯅꯤ ꯑꯍꯨꯝ ꯆꯠꯂꯟꯒꯦꯅ ꯈꯜꯂꯒꯗꯤ ꯑꯩꯈꯣꯏꯒꯤ ꯁꯦꯟꯒꯤ ꯐꯤꯕꯝꯁꯦ ꯈꯤꯇꯪ ꯀꯟꯗꯤꯁꯟꯁꯦ ꯐꯕ ꯑꯣꯏ ꯇꯥꯔꯒꯗꯤ ꯀꯩꯅꯣꯗꯒꯤ ꯑꯩꯈꯣꯏꯒꯤ ꯆꯤꯡꯗꯒꯤ ꯀꯣ ꯆꯤꯡꯗꯒꯤ ꯑꯩꯈꯣꯏ ꯌꯣꯟꯕ ꯂꯥꯛꯑꯦ ꯃꯤꯅ ꯃꯆꯩ ꯄꯤꯁ ꯑꯃꯗ ꯂꯨꯄꯥ ꯃꯔꯤ ꯄꯤꯌꯦ ꯂꯩꯋꯥꯗꯅ ꯑꯗꯨꯒ ꯋꯥꯆꯦꯠ ꯈꯥꯏꯕꯤ ꯍꯥꯏꯗꯅ ꯑꯃ ꯃꯃꯥꯡ ꯆꯍꯤꯗꯒꯤ ꯊꯣꯛꯂꯦ ꯁꯤꯁꯨ ꯍꯥꯏꯐꯦꯠ ꯂꯩꯋꯥꯁꯤꯒ ꯃꯃꯟ ꯃꯥꯟꯅꯩꯌꯦ ꯑꯁꯤꯁꯤꯅ ꯇꯧ ꯇꯥꯔꯒꯗꯤ ꯑꯩꯈꯣꯏ ꯆꯍꯤ 잠드러보다 자기 아홉 마리 복지 짤래 그거는 파잖아 탐복이 막 하볼래 하이따르고 한다기 시전지 복당 중기 하이따르가디 빠따기 거기 떠우자래 떠우 아이안 보제 아마나 마푼달로 파자마가 군군 트라스마이나 아드마이나 떠올라가나 레이라간다 거기 시기 하와이 신제 중에 아두가 가로티 제이 링바마 따라가 오에 세보시가디 아시시나 아얌바 거기 징기 아 와치에치가 아더기 레와시가 아얌바 까말로이나 시나 시진네
0: 아두나 무카라 코이나 짭바기
1: 아하
0: 아두가 이제 호직 타리세 오자바 마탐다 코이기 로로나 바싱시다 파우 오이나 맘 타바수 야웨 아두 이제기 오이나디 파우세 아무타 마 라펌스다 트라이 타우드리바라 마나 마싱 카크타마 아둠 타라가 제히 카야세 아두 마클락 브라 카마이나 타웨
1: 하나 마망다 로카라 우람메 아두기 마퉁드다기 아이 이사징제 시엠바 감나바기다 마 아이 로제 팔로드레 마탐 카라 아이 인장제 좀 로테이션 아마 로이바가 아마 하이다나 소마이나
0: 로우토드비다
1: 로우토드레 아두가 마망 자히 다기디 아이 로 상아마마디 이포톡다나 힝공 고이바야다바다기 아이제
0: 로우이나
1: 로우이나 팔자레 아두가 꿈시주 자다바데 꿈시주 로 상아마마디 팔레
0: 호이 호이 오 어둠어서 아무럼도 데 무카나보 오이니고 하이데데기 파우세 카라가 융기스도 막 파우세 팡보 오이네바고
1: 하이고
0: 아둠마망데디 로우 판드링에 마탐데디 파우세도 막 아토파데기 파우카락바 곰보 오이도이라가 마이도
1: 아이 마세 카노타우데 아이 마망 자히 하이베데 아이나 마망다 자히 타리아니 파앙기 마망다 로우 우렌 하이베도 아두기 로우제 아고기 아이기 부로이 바시가 아이가 아이기 바시가 아이가 당 자바니나 로우제 포제 타이톡드레 아두나 자히 마리무 스마이나 탐메
0: 오이 코이나 코이나 자바
1: 코이나 탐메 아도 쳔디 하우디 키탕디 와레
0: 코이라 아가디
1: 아 코이라 아가디 하우보 와레 아두가 아 로이라 과다기디 마망 자히다 당징 포 타레
0: 호이
1: 아다 꿈치기나 아 거기 하이브리드 사바도 아도 바이나 타라가 따오
0: koi yung da mi ani kha khai de ta mo ga ije ga khatang lai bani na phau se duki ma ti gyam na amuk ki lok pa phang gi bas na jahi mari muk se tum chat le na hai bani ko lo se lak poi na che ta bi ri ba me am da kari wa pham na ching bari tham bi ni nge che ri mai kai da ki tham bi
1: a koi na chan hing gon koi ri ba je kana gon ba na han tha ba thak ta jing bi ba su jaw e ko hai ba di e hing gon koi ba je koi gi lawai mi na koi ga da ba ni du ni ka hai ba mi kana ma su koi po se labuk ta lai ni ngai da hai bi ram ba su jaw e ko a do ماشي نوعي جدي ادو اكوينا كويري با هينكونجي ايچام چامبا نتي تاوفم لايتاباغي شو كويب نتي مايام پومباغي بوكچاك بوتوغليبا چينفامني چينفامچيدا ماي وانچن بيريباك اكوي خودينگمانا ايشاغي سنتوك لامبيني خاننا تاواي حقچانگ جاونا اواباكايا كو نونجو نوشاكايا پونماكشي مايوكنارغا نينهنبا لايتانا تاونا اماغا لوينا اخانگكلغا هونامينشي هايباجي تامجيرغا
0: yang nuai cerece, icie gicil lah, macam kait topi raga. Kau ingat hak waris watai sana bagi tanja ama lusa bapun zabasi. Aduga icie su tau biri pasin pamsi dah heh ni heh na mai park nacang sin ba ngambo oi biu hai duna akaspani infal gimake lagi tham ceri.
1: Thagat ceri akaspani infal bu ikut nuai ceri.

ꯁꯛꯅꯥꯏꯔꯕꯁꯤꯡꯒꯤ ꯋꯥꯔꯤꯗ ꯉꯁꯤ ꯑꯗꯣꯝꯅ ꯇꯥꯕ ꯐꯪꯕꯤꯒꯅꯤ ꯍꯦꯂꯦꯟ ꯀꯤꯂꯔ, ꯊꯧꯔꯝ ꯂꯥꯟꯊꯣꯛꯄꯤꯒꯗꯕꯤ ꯔꯦꯕꯤꯀꯥ ꯊꯤꯌꯥꯝ,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ꯋꯥꯔꯤ ꯑꯁꯤ ꯇꯥꯕ ꯐꯪꯒꯅꯤ ꯍꯦꯂꯦꯟ ꯀꯤꯂꯔ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ꯒꯤ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

0: 글쎄글쎄 싹이 상마이 싹거득이 빤스 힘전아봐 까야도 안쎄
1: 아이스 크리스나 크리스나 마가시디 나띠 이봉 히람마나 아이고나 파라 오하오나 사토시 아이고 마가시부
0: 크리스나 크리스나 아스카리노 우플스네 삼가가 아직 뽕오 핵노름마니 아자르마니 한우가 뽕오 왜 핵말람마니
1: 마학나디 우플로 와이플로 마사세 한우바 마레가 하이제리네 떠오르세 이런비 아닌데디 가야하게 맞디 뿡잉하세 후리바
0: 아쯤 바쳤다 단마 까이드바 하이바 판스판독 에코이기 민셋기 피라나 나시 에코이 아숙야무 와리바 낭이바 시기 마루니 나코이 아시나 니코 에 아쯤바 에 단마 호이베마 호이베마
1: 까나루니 마하그나 아숙 타모이숙나 까우제리바시 아이 마야 떠오르가 소말라게 나활라게 강간
0: 아이베마 오이베마 해 단마
1: 하 만데 군제 갈성 아디디 어 야민다 딱나쿠 호 다제리바도
0: 아이 민지에 넘던게 민크레다
1: 레이저리 레이저리
0: 석시 깜도 그런 거봐 까라이 까라이 민지엔 까라이
1: 시드 레이저리
0: 어이 마팜 마땀 시드 아잉온드 민지엔 삐레리브 누피에스 북카나 와이리가 봐 파이 마기 파리소 이엔게 강가니 아이 파자레다 아 우푼 리브트 파자레 파자레 파자레
1: 이봉호 야이마 파자레
0: 이봉호 야이마 까이마 어이 까야야 파자라 봐
1: 아두부로 마하 아서바 디에벨라이
0: 까리 마하 디에바 마알바 이보
1: 마알레보
0: 사토웅네 헤이 까야 아다노네 세야
1: 마두나 아부 페나두 마알레코
0: 하이 누우크나가 슈타 우사리네 하이 낭꽃 온게브로 하 낭꽃 온게브로
1: 엄마 꽃두부 꽃수가 마하데바다 타이나나바 피기 하이비리 브로
0: 아이 낭 마하데바시 아무까 빨래다나
1: 하 빨래
0: 이야 아두디 낭시 하도오게 나쁜시에도 톱신비라
1: 에 아두디 시바 마하데바 손자바부 이쁜세세 톱신자나바 시자라게 하이드나 바토안타후바다 타레네
0: 이야 나이코 나이코 나이코코 아두어 립디 낭 브라마 비스누 마헤소 하 우탐 데보타 홈마시 칸이코
1: 칸제이 미 아두디 앙앙누비 파발로이니 헤 칸이
0: 칸이니 칸이니 낭 칸이니
1: 미네 칸이 하르베시 샤오부 샤오브르 카이마
0: 아이 낭 칸드레네 나테 낭 칸가부 나사두 시제나바 마하데브도 판키가드라헤미
1: 자자니코 사이타 미세 앙호바얌라이코
0: 아이 나봉오 약 반논 토비게 타오네 세네 마하타바남 오무시기 농기 밥 아 타농기 마히마두 따져오네
1: 기할래 바기하네 소니나 호 마마 소케니
0: 하이 하이 하이 아무튼 아이코 아이기 와세 낭 아무튼 따코 꼭 옹 카일라 시크레 रमो गौरी परिस्थिति शंकरम
1: यम मालिको
0: तो पुग्निंगसी खुद हुतना लूखरबा आ कैलाश पर्वत की भजक रब्बा अदुगुमलबा चिंगदोन दुदा मागी गौरी रानी दुर्गा इमा इवे मसिना एक के थर दना नो थर दना मरेगा तो हेकोल दना
1: कौन दे कोलंगनी
0: या
1: नती ओबो ओबी होबर कैनो या माना बुतम बी क्रेने
0: तो ये काले कांगी मतम दुरकता गंजान पंखई गौरब महादेव दुदा मिची गादो तो एक खचिल दना नोपे नोपे के तक्षिल दना
1: इमा गौरीना मबुंगो दे हारीबा हाई दुबु कैनो
0: नोकनु नोकनु मसी यामन लूखरब कथा निको
1: ಅದೇ ಯಾಮ್ಲು ಇಹಾಯ್
0: ಹೈಮಾ ಮಸಿ ಮಸಿ ಮೈಯಾಜಿ ಹೆಕ್ ಹಿಗಲ್ಲದನ ನತೆ ನಂಗ್ ಆಕಾಶ ಮೇ ದೋ ಹೀಗ ನಂಗ್ ಹಾಯ್ಬದು ನಂಗ್ ಮದು ತೌಗ್ಯಾಬ್ರ
1: ಹೈಮಾ ಕದಾಯ್ ಕದಾಯ್ದಗೆ ಸ್ಲೋಕ್ ನೋ ಮಧುಗೆ ಆಠದೋ ಅಮುಕ್ತಬ್ರ ನೋನ್ ತೌಬಿರ ಓ ಏಕಾಂತಿಕ ಓಯ್ಬ ಧರ್ಮದ ಸರ್ಬೋಲ್ ಓಯ್ಜೆಗೆ
0: ಹೈ ನಂಗೌ ನಯಾದು ಇಕಾ ಹೇಕಾನ ಆಕಾಶ ಮಂದೋಲಸಿದ ದೋ ಹೀಗ ನಂಗ್ ಹಾಯ್ಬದಿ ಅನಿರಕ್ತ ಖಿಖಿ ಖಿಗಲಮಗ ಐಗಿ ಗದಾಸಿನ ದಮ್ ಲೌಂಗ್ ಥೋಮಗ ಲಾಲಗಿರ ಹಾಯ್ಬನಿನೆ
1: ಐ ಸಿಜನಿಂದ್ರೆ ಸಿಜನಿಂದ್ರೆ ಮಧುಗೆ ಮಹುತ್ತನೆ ಬ್ರನೋಂದೋ ಓಯ್ನ ಹೇಕ್ ತಾಜರಗೆ ಪಾಪ್ ಕೊಕ್ಸೆನಬ
0: ಹೈ ಅದುಗುಮ್ಲಬ ಗೋಲುಕ್ನಾಥ ಶ್ರೀ ಶ್ರೀ ನಾರಾಯಣಸಿನ ಜಗದ್ ಬ್ರಹ್ಮಂದ ಸಿ ಶೇಮಗೆ ಖಲ್ಲದನ ಅನಂತ ಲಿಂಗಿ ಸೈಜಾದುದ ಮೊಮೋನ್ ಮೊಮೋನ್ ತೌರದನ ಹೆಕ್ ಲಿಂಗ್ಸಲ್ಲೇದನ
1: ಲಿನ್ ಚಿಕನ್ ಖ್ರಬ ಮಹೋ ಪಾನ್ಬ ಅದುಗಿ ಮಥಕ್ತ ಹಿಪ್ಪಿಬ ಅಂಗೋಬಗಿ ವಾರಿ ಶಿಶು ಅದುಮ್ ನೋವಿಕೋ ಯಾಯ್
0: ಯಾಬನಿ ಯಾಬನಿ ಅದುಗುಂಬ ಶ್ರೀ ಭಗವಾನ್ಗೆ ಮಕೋಯ್ ಕೊಯ್ದೌದಗಿ ಫಜಕರ್ಬ ತಂಬಾಲಮ ಸಾಲಿಯೇ
1: ಮೀಗಿ ಕೊಯ್ದೌದಗಿ ತಂಬಾನ್ ಸಾಲಿಬ ಅದುದಿ ಲೈಕಂಗ್ದ ಸಾತ್ಪನ ಲೈಕಂಗ್ ಥಂಬ ಊದ ಸಾತ್ಪನ ಊ ಥಂಬ ಅದು ದೇವತಾದ ಸಾತ್ಪನ ದೇವ ಥಂಬ
0: ತೋ ಅದುಗುಂಬ ಥಂಬಾನ್ ಹಂಬಾಲದಗಿ ಲೈರಿಕ್ತಗಿ ಪರಂ ಬ್ರಹ್ಮಸಿ ಪುಯಿದನ
1: ಬ್ರಹ್ಮಾಸೆ ಥಂಬಾಲೈರಿಕ್ತಗಿ ಪುಯಿಬ
0: ಪುಯಿಬನಿನೆ ತೋ ಅಸುಮ್ನ ನಾಭಿದಗಿ ಶಿವ ಆದಿ ಪುರುಷ್ ಮಥಂ ಮಥಂ ಪೌಲುತ್ತುನ ಅಂಗಾವಿ ನಂಗ್ ಪವುಂಗಸಿ ಪುಯಿಸಿನಿನೆ ಯಾ ಮಸಿಬು ಮೀ ಖನ ಹಂದದ ಪಕಾ ವೈಖರಬ ಮಾಗಿ ನಾರ್ದ ಹಾಯ್ಬದುನ ಹೇ ಕಲಕ್ಮನ್ ಖರದನ ನಾರಾಯಣ್ ನಾರಾಯಣ್ ಹಾಯ್ದನ ಗರಂಗ್.

비랑기 와이카라 농아이바 와리이바 마탕덤로 코짜리 휘드롬 나오보기 컨젤다 에켄드라 텐수구나 세이링바 마탐이세이니 담이네시

행복이 뭐하고 여우드나 행리바 아이기 본시니 아한팀 해마라니 데비기 컨젤다 라던 그말 로이통범나 사이랭범 바탐미시에 마타비리 마탕담 로비라시 모이랑팀 가비타 데비기 컨젤다 고이섬 산티블라나 사이랭바 바탐미시 탓라리 레이머림비 빨시나 세쿠도 담저리 타미나시

0: 야르브 메스타 네로카 아무송 FC 랭다이 사나라가니 하우직 파우보다 그룹 디다 FC 랭다이나 메스니다 포인트로 펑도는 마콕다 레이디 트라우나 마코기 메스 홈 사나보다 포인트 머리 인디언 네비나 메스 홈 사나보다 포인트 아홈 아무송 네로카 FC나 메스니 사나보다 포인트 아마 펑도나 마탕시나 아니수바 홈 수바 아무송 머리 수바 마펌다 레이디 India Meteorological Department Imphal Center na hairi Manipur gi singi jila ni pandang asi akhagrau yauna nong chugani jila sing adudi Tamenglong Senapati Ukhrul Jiribam none Sandel Churasanpuram sung Pherjol yauri lagliba numini ni asi da suraija sigi jila ayambada nong churaba yai hairi aroibada maroiba pau muhanna har ghar tiranga campaign gi tiranga concert ki thoroma mangasi Imphal gi palace compound da leiba MSFDS ta pangthokani Raja Sida Santi Amadi Tangdulaita Bapurak Nabasarkar Na Paikali Batabak Singh Miyam Da Khanghan Bagi Thawram Amma Masi Imphal Gi Ahan Ba Manipur Rifles Parade Ground Da Pang Thokani Hanagi Rastrapati Ramnath Kovind Gi Autobiography Pradhan Mantri Narendra Modi Na Ngasi New Delhi Da Phong Kray Amasung Sama Kuntra Manga Subha Indian Oil Duran Cup Ki Group Digi Aruiba Mets Ngasi Imphal Gi Kuman Lampak Main Stadium Da Neroka Amasung FC Rengdai Sanaragani Paulo Izare
1: Adomna Tabiri Basi, Akash Bani Falgi, Kangla Chenelgi Thoramni. Hojik Tabiri Basi, NCERT Gitengbanga Loinana, Sadokcha Bathoram, Umang.

이사이 씨 다한자 기버글로이나 동안동안바 풍신데기 럭챵자바 마니푸리 풀메사이 다한자바 마탕시다 로이제리 아카시바니 임팔 허직 봉파마시다 산독제리 라이릭 티바 하이바 토라마시다 타비르시 제이테냐 저리타 미트르기 마이디할리라다 따라훈도이 수바 파리세다 강징부기 마탕 라이릭 티비리바 모이랑템 데벤 라이릭 하이비리바 산드람 산타